0: 갈대 형 숟가락.
1: 아니, 갈대 형. 아니,
0: 건박대 형.
2: Bukim Habaim, Limsibat Purim, Hinei Eli Indiani, the Mordechai Hayehudi, Yankale Yapani, the Yelej Hitchapes, the Chavila Shel Bisli. Achshav, Shvu Yeladim, v'Nashir B'Yachad, Shir Purim.